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변주 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계획 총투자가 8천만 원인 훈촌 변경경제합작구에 위치한 훈촌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기지 대상이 시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6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 조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조장인 호갑옥의 사외로 2026년 조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갑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권한 습권평 청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권평 청석의 종요 론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 목표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 학습과 활용을 착실히 토로지고 담치와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제도 규범을 세우고 창근 활동을 전개하고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학습 선전 관찰할 때 관한 사업 방안,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건설 육성할 때 관한 연변주의 실시 방안,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말하기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 실시 방안, 연변주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방법 실시 채찍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국가 立법 방식으로 당이 민족 사업에서 이룬 종대 일언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와주는 것과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권평 청석의 종요 사상을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위치와 법치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면화, 심화, 조난에 공을 들이고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더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 들여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각급 당위 이론 학습 중심조와 당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고 대중 소학교 사상 정치 수업 교육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원 간부 양성과 청소년 교육, 교수를 중점적으로 두루지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이 머리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진입해 대상화, 세분화, 상호 교류화 선전을 전개하고 대중이 즐겨보고 이해하기 쉬운 뉴미디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모든 가정에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시달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관찰 실시를 둘러싸고 감독 검사를 전개하고 목록화 정돈 기재를 구축해 학습 선전 관찰이 형식적 피복에서 효과적 피복으로 전환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주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사업 제도와 기재를 보완해 우리 주 민족 사업이 법적 근거와 교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대화와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공간 상감, 문화 상감, 경제 상감, 사회 상감, 심리 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 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사회구역 치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지감을 갖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구축해 사회구역의 진지 건설,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하고 재반 임무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행에 옮겨지고 실제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시범 모델을 단계별로 육성하며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이삭이 배고 알이 차는 시기와 같으므로 정성 있는 인도와 양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말하기, 미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어린이의 언어로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 효양을 심화하는 혁신적인 조치이자 청소년의 사상적 토대를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과 단련을 틀어주는 것으로 인재 양성 효과를 강화해 해당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새로운 힘을 육성해야 합니다. 따뜻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이 즐겨 듣는 이해하기 쉬운 생동한 언어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 독판, 공소, 예터 등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진정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전하며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은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의 자격을 갖춘 전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급 기초 훈련과 주급 골간 훈련을 정밀하게 추진하고 조문 해설은 방송 아나운서, 아동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해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있는 선전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존의 각종 매체 자원을 통합해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폭넓게 선전하고 전 사회가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획청 투자가 8천만 원인 훈춘 변경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기지 대상이 시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 현장 전시청 내부에는 수십 대의 신차와 중고차가 정연하게 주차돼 있고 노동자들은 환기창 설치, 미기동차 업무 처리, 외부 검사, 효시 구역 등 공사의 장시 개조 작업을 긴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청 앞마당에는 두 대의 운송 반 트레일러가 각각 여러 대의 승용차와 SUV를 싣고 있었는데 해외 고객의 통지와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요에 따르면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 기지 대상은 훈춘 괭정 자동차 판매봉사 유한 회사에서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17,9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이 9,3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대상은 주요하게 중고차 및 신차 판매 정비 구역, 자동차 봉사소, 사무 및 부대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자동차 무역, 물류 운송, 부품 가공 등 관련 산업을 촉진해 훈춘의 외향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달려라 소년 훈춘시 중소학교 학급 축구 슈퍼리그가 뜨

삭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푸른 과일나무 숲을 오가며 발꿈치를 들고 손을 뻗어 아라리 익은 앵두를 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신선한 과일을 맛보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웃음소리를 하우스 안에 남기며 채집의 즐거움과 향촌 전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7일 밤 훈춘시 기상국에서는 인공층우 작업을 조직 전개하고 인공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주는 촌륜 점은 행동을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5월의 전반적인 기후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당면은 봄철 농업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로서 기온이 재빨리 상승하고 토양의 증발량이 증가돼 봄가리와 봄파종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산림화재 위험 우한도 증가돼 생태 보수 수요가 절박합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 훈춘시 기상국에서는 조밀하게 포치하고 날씨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면서 5월 7일 밤에 기회를 다잡고 인공층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자연 강수와 인공층우 작업의 공동한 영향하에 5월 7일 8시부터 8일 8시까지 훈춘시에는 뚜렷한 강수 날씨가 나타났는데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5mm이고 최대 강수량은 30.4mm에 달합니다. 이번 인공층우 작업은 토양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봄가리와 봄파종에 수온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의 물 부족 환경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화재 위험 등급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공기질을 개선해 생태 환경 복원에 적극적인 추동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춘시의 도시 공공 질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문명 분위기도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비문명적이고 불안전한 통행 행위가 존재해 많은 교통 안전 우환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상 출행 중 일부 행인들은 교통 신호 등 지시를 무시하고 교차로 차량 통행이 적은 틈을 타 길을 무단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정상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도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토바이, 전동차 등을 타는 적지 않은 시민들은 거리가 짧거나 날씨가 더운 등 이유로 안전모를 교정대로 착용하지 않고 차량 흐름 속에서 제멋대로 길을 가로지나면서 교통안전 방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여러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마비 심리와 요행 심리를 버리고 자각적으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문명하고 법을 지키면서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문명하게 양보하는 출행 습관을 양성해 평안하고 질서있는 도시 교통 환경을 함께 수호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연변주당의통전사업지도서조제2차전원회의가소집되었습니다계획총투자가8,000만원인珲春변경경제합작구에위치한珲春시국제중고차수출정비기지대상이시운영단계에들어섰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서기조당위통전사업지도서조조장인호가복의사회로2026년조당위통전사업지도서조제2차전원회의가소집되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숙근평청척의중요사상특히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관한숙근평청석의중요론수를깊이있게관찰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새로운단계적특징을정확히파악하며새시대민족단결진보시범국구축목표와임무에초점을맞추어법률학습과활용을착실히도로주고담치와방식을끊임없이혁신하며제도규범을세우고창근활동을전개하고모범사례를많이만들어여러민족대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마음에새기고행동에옮기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학습선전관찰할때관한사업방안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시범단위를건설육성할때관한연변주의실시방안연변주세가지함께네가지공동상감식사회구역건설지침2026년연변주붉은넥타이해설언종합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말하기및발전촉진실천활동실시방안연변주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실시채찍등문건을심의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국가立법방식으로당이민족사업에서이룬중대일언과실천성과를국가의의지로전환시킴으로써새시대당의민족사업을잘하는데중요한준칙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현시와각부문에서는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전면적이고효과적인실시를도로주는것과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숙근평청석의중요사상을학습관찰하는것을긴밀히결부시키고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독특한법률적위치와법치적기능을정확히파악해야합니다내면화심화전환에공을들이고법에따라민족사무를처리하는능력과수준을끊임없이향상시키며더강력하면서도효과적으로여러민족대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인도해우리조민족단결진보사업의고품질발전을추동해야합니다학습을정성들여조직해야합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각급당위일원학습중심조와당학교의필수과목으로만들고대중소학교사상정치수업교육체계에융합시키며당원간부양성과청소년교육교수를중점적으로틀어줘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것이머리와마음에더깊이새겨지게해야합니다선전과해석을강화해야합니다기층에신입해대상화세분화상호교류화선전을전개하고대중이즐겨보고이해하기쉬운뉴미디어제품을혁신적으로개발해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모든가정에널리알려지고사람들의마음속에깊이새겨지게해야합니다시다를착실히틀어줘야합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관찰실시를둘러싸고감독검사를전개하고목록화정돈기제를구축해학습선전관찰이형식적피복에서효과적피복으로전환되도록추진해야합니다우리조관련법률법규와규범성문건의제정수정폐지해석사업을착실히추진하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의수립사업제도와기제를보완해우리조민족사업이법적근거와교정에따라수행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총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대화와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공간 상감, 문화 상감, 경제 상감, 사회 상감, 심리 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 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사회구역 치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지감을 갖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구축해 사회구역의 진지 건설,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하고 재반 임무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행에 옮겨지고 실제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시범 모델을 단계별로 육성하며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이삭이 배고 알이 차는 시기와 같으므로 정성 있는 인도와 양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말하기, 미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어린이의 언어로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 효양을 심화하는 혁신적인 조치이자 청소년의 사상적 토대를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과 단련을 틀어주는 것으로 인재 양성 효과를 강화해 해당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새로운 힘을 육성해야 합니다. 따뜻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연변의 5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이 즐겨 듣는 이해하기 쉬운 생동한 언어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 독판, 공소, 예터 등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진정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전하며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은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자격을 갖춘 전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급 기초 훈련과 주급 골간 훈련을 정밀하게 추진하고 조문 해설은 방송 아나운서, 아동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해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있는 선전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내 각종 매체 자원을 통합해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폭넓게 선전하고 전 사회가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획청 투자가 8천만 원인 훈춘 변경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기지 대상이 시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 현장 전시청 내부에는 수십 대의 신차와 중고차가 정연하게 주차돼 있고 노동자들은 환기창 설치, 미끼동차 오무 처리, 외부 검사, 효시구역 등 공사의 장시 개조 작업을 긴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청 앞마당에는 두 대의 운송 반 트레일러가 각각 여러 대의 승용차와 SUV를 싣고 있었는데 해외 고객의 통지와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요에 따르면 훈춘시 국제 중고차 수출 정비 기지 대상은 훈춘 괭정 자동차 판매봉사 유한 회사에서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17,9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이 9,3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대상은 주요하게 중고차 및 신차 판매 정비 구역, 자동차 봉사소, 사무, 및 부대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자동차 무역, 물류 운송, 부품 가공 등 관련 산업을 촉진해 군촌의 외향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달래라 소년 군촌시 종수학교 학급 축구 슈퍼리그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경기로 힘을 모으는 이 교전 경기는 축구 기교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한 차례 생동한 집단 성장 수업입니다. 오전 9시 수업이 끝나는 벨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군촌시 제1실험소학교의 운동장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슈퍼리그를 앞둔 2학년 축구팀은 과외 시간을 이용해 훈련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패스, 러닝, 수비, 역습 등 경기장에서 간단해 보이는 배합은 하루하루 연습해온 덕분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공을 놓쳐도 필사적으로 쫓아가면서 매 경기마다 어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완강한 투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연휴가 지난 후 훈촌시 영안진 쌍신촌의 앵두는 성과기를 맞이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와서 채집 체험을 하도록 흡인하고 향촌 관광과 농업 관광의 융합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쌍신촌의 앵두 채집원에 들어서면 연접된 표준화 1조 온실 하우스가 조용히 일떠서 있습니다. 하우스 밖은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포근하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짙은 과일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무성한 앵두나무 가지마다 빨갛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햇빛을 받아 광택을 내고 동그란 앵두는 살이 통통해 군침이 돕니다. 관광객들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푸른 과일나무 숲을 오가며 발꿈치를 들고 손을 뻗어 알알이 익은 앵두를 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신선한 과일을 맛보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웃음소리를 하우스 안에 남기며 채집의 즐거움과 향촌 전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7일 밤 훈촌시 기상국에서는 인공증후 작업을 조직 전개하고 인공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주는 촌륜 전문 행동을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5월의 전반적인 기후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당면은 봄철 농업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로서 기온이 재빨리 상승하고 토양의 증발량이 증가돼 봄가리와 봄파종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산림화재 위험 우한도 증가돼 생태 보수 수요가 절박합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 훈촌시 기상국에서는 주밀하게 포치하고 날씨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면서 5월 7일 밤에 기회를 다잡고 인공증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자연 강수와 인공증후 작업의 공동한 영향하에 5월 7일 8시부터 8일 8시까지 훈촌시에는 뚜렷한 강수 날씨가 나타났는데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5mm이고 최대 강수량은 30.4mm에 달합니다. 이번 인공증후 작업은 토양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봄가리와 봄파종에 수온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의 물 부족 환경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화재 위험 등급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공기질을 개선해 생태 환경 복원에 적극적인 추동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촌시의 도시 공공 질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문명 분위기도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비문명적이고 불안전한 통행 행위가 존재해 많은 교통 안전 우환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상 출행 중 일부 행인들은

이에 여러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마비 심리와 요행 심리를 버리고 자각적으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문명하고 법을 지키면서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게 양보하는 출행 습관을 양성해 평안하고 질서 있는 도시 교통 환경을 함께 수호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위일원학습중심조2026년제4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남역도로철도연합운수중심철도전용선신설공사가안정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8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일원학습중심조2026년제4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생태문명사상과수금평법치사상을충실하게실천하고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을참답게관찰하며록수청산이곧금산은산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실천하고생태환경치리법치화수순을힘써향상시켜연변을청산록수로단장시키고양호한공기질을유지함으로써아름다운중국건설선행구를다그쳐건설해야합니다조인대상무위원회주임최홍성조정협주석조금성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서길림성법학회생태환경법치연구회회장단혜연이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을둘러싸고전문지도를했습니다강의는주제가선명하고중점이뚜렷하며조리가분명하고실제에부합돼매우강한이론성지도성과목적성을구비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은우리나라에서두번째로법전으로명명된법률이며세계적으로첫번째로생태환경으로명명된법전으로서18차당대회이래생태문명건설이론과제도실천성과를집중적으로구현했습니다이는새시대생태문명건설과의법치국을전면추진하는과정의상징적인성과이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법률체계를시대에발맞춰보완하고발전시키는중대한획기적조치로환경집법사법을규범화하고생태환경위험에대비하며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면에서중대한의의를가집니다각급당위에서는종아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의핵심요지와정신적본질을정확하게파악하고학습터득정통실천에공을들여야하며재반제도조치요구를참답게관찰하고생태환경보호사업을착실하게잘해연변의생태우세를일층다지고연변의생태바탕색을더빛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법을배우고법을이해하는것은법을존중하고법을준수하며법을이용하는전제이고기초입니다각급지도간부들은중화민공화국생태환경법전학습을하나의중요한정치임무로간주하여사명을안고학습하고책임을지니고학습하며문제를가지고학습해법치사유와법치방식을응용해생태환경위험에대비생태환경위험을해소하고생태환경분야의두드러진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꾸준히향상시켜야합니다원문그대로학습해야합니다법전원문학습을기본요구로삼는것을견

인지하고 제반 제도 설계 내재된 논리와 실천 방향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며 법전의 기본 원칙, 핵심 제도, 권한과 책임의 경계 및 행위 규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친환경 발전 등 면의 명확한 법정 권한, 법정 절차와 법정 책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뜻까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결시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림구 생태 복구,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약, 존칙을 깊이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 종점 생태 기능 구역을 겨냥한 특별 요구를 깊이 연구해 이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되고 실천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 학습해야 합니다. 조급 지도자들은 한 걸음 먼저 학습하고 한층 더 깊이 학습하며 법전을 학습 선전 관찰하는 것을 길림성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하고 15차 5기는 괴요강의 포치를 관찰 시달하는 것과 결부하며 그 속에 내포된 국가의 전략적 고려를 깊이 터득해 학습 성과를 확실하게 생태보호 사업을 추동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가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교양,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법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달려 있고 법률의 권위 또한 시행에 달려 있습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수단을 생태 환경 치리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산,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지, 사막의 일체화 보호 및 체계적인 치리를 총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고한 친환경 버팀목을 제공하고 생태 바탕색을 더해줘야 합니다. 재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법전 규정에 저촉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조항 내용을 서둘러 수정하고 시간이 지나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정책 법규를 제때에 폐지하며 제도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보조 규정을 완비해 우리 조 생태 환경 치리 사업이 법에 의거할 수 있고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오염 방지 퇴치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위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석탄 보일러 종합 정돈, 산업 정책, 현재 산업 분포 계획에 부합되지 않고 관련 심사 비준 수속이 없으며 오염물 배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 휘발성 유기물 등에 대한 전문 정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수질 오염 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 관리, 하천으로 연결되는 오수 배출구 검사 및 정돈, 식수 수원지 보호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감지 및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심금을 울리게 해야 합니다. 친환경 전환 성격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합니다. 친환경 생산, 친환경 유통, 친환경 소비를 전방위적, 전사슬적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과 기술 등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 기술 승격을 추동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착지와 발전을 촉진하며 림업 탄소 흡수원 증빙, 림업 탄소 흡수원 담보 대출 등새 모식을 적극 탐색해 연변의 녹수 청산이 계속해 금산, 은산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전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자 장기적인 공정으로서 각국의 공동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각급 당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업무와 함께 계획하고 배치하며 추진하고 시달시켜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들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배치하며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본관 지도자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토지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소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문과 지역을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 생태 환경 보호의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함으로써 모든 임무가 책임성이 있게 관리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틀어주기와 다섯 가지 안건 종결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조항과 성환경부 독찰 가운데서 반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착실히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집중적인 문제 해결 행동을 심화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준 문제를 제거하고 신규 발생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정돈에서 능동적인 방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기제의 주시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 상황을 고품질 발전 지속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재반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당위 이론학습 중심 서조 성원, 조당위 조정부의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 주제 조항 및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중국 철도 대여국 동북분회사에서 시공을 맡은 도훈철도 훈춘남역 도로철도 연합운수중심 부대 철도 전용선 신설공사 시공 현장은 한창 분망한 모습입니다. 훈춘남역 도로철도 연합운수중심 부대 철도 전용선 신설공사의 총 투자액은 13,218.6만원이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 전용선의 총 길이는 3.109km로 로선은 근해가도 춘경촌에서 시작해 지변촌, 동흥촌을 지나 태영촌까지 이어집니다. 새로 건설되는 철도 전용선은 기존 훈춘남역에서 분기되며 기존의 혼합궤도를 광궤도와 표준궤도 두 개 로선으로 분리하고 광궤도에는 새로운 분기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로선은 훈을 고속도로와 태양하를 가로질러 훈춘 중요 청정에너지 물류단지까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철도 전용선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훈춘 통상부의 타구 기초시설 배치를 가열층 보완하고 도로철도 연합운수 물류체계를 최소화하며 종로 에너지 무역협력인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역 청정에너지 운송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훈춘의 대외 개방 심화와 통상구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하다문양 마적달촌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목표로 천민들을 정돈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조력학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변경의 작은 촌이 새롭게 활기를 되찾게 하고 초민들의 행복감, 획득감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적달촌에 들어서면 집들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평탄하고 깨끗한 촌 도로가 모든 집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민들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을 옆에는 캠핑 기지가 점차 시설을 갖추어가고 있고 대학생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아름다운 향촌 순찰 보호대가 촌 도로를 오가며 세심하게 촌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촌민들의 만족은 촌에서 추진한 일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적달 촌에서는 아름다운 뜨락 건설을 장력점으로 촌민들이 주동적으로 뜨락 정돈과 환경 수호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특색 자원에 의탁해 캠핑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향촌 문화 관광 업태를 풍부히 했습니다.

0: 선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마석달 촌에서는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오래도록 성과를 이어가며 건설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산업 업태를 풍부히 하며 향품 문명을 제고해 이 변경의 아름다운 향촌이 외관과 활력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민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농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훈촌시 마천자향 마신촌의 논밭에서 고속 이안기가 오가며 초여름 벼 모내기 사업이 소막을 열었습니다. 마신촌에 들어서면 평평하게 정리된 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고속 이안기 한 대가 한창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 이안기 뒤로 연록색의 모종이 육모판에서 가지런히 미끄러져 내려와 논의 안정적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균일한 간격과 높이로 정연하게 심어진 모종들은 벼의 우질과 고산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모내기의 고표준과 고효율의 추진을 확보하고도 마천자향 종합봉사 중심의 삼일꾼들은 일선에 내려가 전 과정에서 모내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은 전간에 신입해 변모의 품질, 간격과 밀도 등 관건적 환절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재배농들이 규범적으로 조작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모종을 얕고 균일하게 심게 함으로써 모종의 활착률을 절실히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종화가도 영신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환갑축하 당의 은덕구가 당건설 온종 석양을 따스럽게 집단 환갑경축 활동을 개최하고 실제 행동으로 당 조직의 배려와 따스러움을 전달해 환갑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 당원자원 봉사자 사회구역 3일꾼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 환갑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꽃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홍색하고 경전희곡, 민속무용 등 종목이 번갈아 상연됐는데 로인들은 낮은 소리로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따라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생일 성연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속도는 어린아이가 걷는 속도와 같다란 말이 있는데요. 올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데다가 기온도 변덕스러워 옷 입기도 무척 까다로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자신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한 일교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따뜻한 생강차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2도. 춘화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9도. 하담운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0도. 양포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0도. 경신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20도. 반석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1도. 영안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1도. 밀강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19도. 방천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19도.